Yeah. 이메일 아 썩도 허리 긴서대 먼 만에 라커 널 하나 함으로 싸주려 먼 콜이 하사 함이 썬거 있다 터미 Yeah, 이메라 썩도 허리 김이 써대 먼 만에 라커 널 하나 함부 스타트 두디 먼 콜이 하사 함이 썬거 있다 터미